0: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 결계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가 인생에서 일어난 사고들,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
1: 주교지근을 처음 닉넥스 헬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2: Tenho saudades de bom futuro.
3: Isso é Corumbi. Isso é Corumbi. Ne le laissez pas tout seul. Ils sont en train de nous massacrer sous les yeux du monde entier.

0: İnsanlara güveniyorum.
1: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순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2: Beh, non posso parlare credo di un futuro in generale, ma di quello che vorrei. Perché quando penso al futuro

0: 不是最重要的，能够多做什么或许是我们更需要思考的问题。多增加了时间，却没有更多的事情可以做的话，那这个时间就会白白的浪费。所以在随着科技进步延长寿命的同时，人们可能需要更多的去思考我们还可以做什么。
1: Ich hoffe, wir werden es noch erleben, dass alle Krisen überstanden sind und wir in einer friedlichen Welt leben, wo alle Menschen happy sind.
2: Zwei 주 이상 넘어가는 먼 계획 따위는 세우는 게 아니었다.
3: 게레제인 네 게트르제인이 아슬라 빌레멘슨.
4: 다스 파트리아르카트 이즈 노흐 니히트 압게샤프트. 이히 윌 다스 마트리아르카트 위더 하븐.
5: 아우라 소운스 아우라라.